0: 아빠.
1: 가야. 너희. 몸 더 말라. 나누만. 네 말라가 이렇게 맑아서 하고 온가. 세 목을 못 받고 술을 떠다. 김에 곤단하다가. 얘는 미안해, 이 모였다, 이 말.
0: 아빠.
1: 누가 나가. 오늘 아저씨 마마님이 오늘 아저씨.

0: 뭐 빨리 끄기 그럼. 아, 손대느라고.
1: 야, 만 엄마도 너무 멋있어요, 밍. 뭐라 말린가, 뭐라고.
0: 나 실례네. 나 실례네. 뭐 빨리 달라고.
1: 나. 미연. 대기 미연. 와.